0: 로봇이랑 하면 흔적 좋아요. 냄새 차나요. 말린데 커풍바.
1: 나발인데 에카풍바 아웨와 키소 옛나쿠서 마이즈 쿠미나노무 줄라이 루아무카가 라스베가스 코카코카 시티 비투리 비아레레 비라카 비에레레
2: 하이엘레버 투안 트러블 에이전시 에바누 쿠데 투룸바무 막션 폴스
3: 위시무란가 사투 오마이즈 오고 무삼부
2: 무루겐도 루안나쿠 사투 네비로 비비리 나투리에요 투람블라 에비리 레비 차센소 쿠바마즈 무방가 쿠람블레 쿠미노 리에비소로 에비준데무 소레 젠자우로 네비오 쿠람블레 비라나 빈치 토스부와 오쿠세이자 코쿠 보트 크루즈 토스라 파쿠아치 쿠바즈로 무삼부 지로 무카가 하나 무엔다 하비리 무나나 하비리 무무삼부 네즈로 무삼부 무나나 Munana, Tisavum Tano, Kuminanya, Atano Munya, Okunabira, Yonabiri Kusente Zona Sasura, Bitekedua, Haya Level 2 Travel Agency.
4: Comedy Festival Bia Mukage, Rugogo, Muhuma Showground, Mutente Waguga. Saturday and July. Bully comedian Gomanyu Uganda one. Ajakuwa Rayo. Amati Malanguzi. MC Mariaki. MC Kapari. Madrata and Chico Maulan and Rain. Merihat Pumbetu. Bizonto. Mickey Sims too funny. Nswangere. Tisha Mpamile. Bobby Brown and Niro Niro. Sabi and Shawan. Tata Wayakite. Tata Sam. Ne Mama Sam. Turi Brother Family. Sanga Nantume. Hamazebe Bama. Muzai Kalari. Kachapizo. Ivan Chiquin. Malaria Chisati. The Talkers. Carrera. Namiomba Comedy. Kojakabaya Nekas Wakapo. Chukamba and Sunny. Samuel Hash. Fizzy Pro. Ticket Yosigura Kumomo. Kamunye Mumkagatano. Kamunye Biri Zero. Kadara. Ticket yobo ajigula kumomo. Ticket yebera yebili chitumu. Ate kumili yangu. Eja kumera yesa tu. VIP kumomo. Emituare na. Kumili yangu. Emituare tano. Emeze yaba ntumu nana. Ya milioni bili. Kare booking anga buchari. Juliana Kanyongozi. King Saha. Winin Waji. Irene Nambiru. Nganya Jula Yerugogo. Muma Showground. Comedy Festival. Bila bili mukaga. Ate kekedua. Abitex Promotion.

0: 이게 겨우 워크업이야. 부르 먹거라.
1: 심바닥스
2: 가네 가네 가네 게네라고 심바닥스 게네라고 심바닥스 잡아자라 잡아다자 잡아구삼파가 잡아간데 우자요게나
3: 야보
2: 그럼세 심바닥스 에담리라오 쿠바아라 쿠바아라 전주 과자 녀부레 마마 오마나 무리리 에담리라오 에담리라오 마모겐다 라니로 까바와라 치나비로 파가 지와냐마 쿠운디 바카베와 네구엔디데 우담리라오 심바닥스 웬나무에노
1: 심바닥스
4: 저가메 조세
5: 옥사우시
4: 난게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 tukarakate paka kuhuli la bubi
2: paluwa mte wala iya kajanja kaba kazi kati haba kana katenga faba shagia tulazewa
4: mukaya katenga gee

0: 좋아 갑니다. 불어 먹거라.
1: 그러니까 지지 나왜 아두세
2: 사두미란사 코만딩한사 코만다완
1: 사제테카무라코 미코로 우리 워라바텐티 카바오
3: 아니요요
1: 가레무라 무레무사 테레무라 네바레무라
4: 에치시
1: 오무레무시 웨차사
2: 롬피탄가야 미야 코코프네프가 간투아니 볼릭 폴릭 사무르디키 우치 더 피그멘티 에크메란 난타고코 미코로 우리 워라바텐티 마냐카 사자에 카리
3: Ubani ari mukabi galero
5: yago mukogera ko ngaloro mudo mutimo
6: shagati zamira
1: uhamulina
7: kati abayimbi bafu nabayimba ku kintu chechimwa titichichuka kati abane matanika kati kuimba bitundu bya chama zingende ikanembira ba
1: karebura murebu zatale mudane bale bura umurebuzi wechasa
8: mama fina no milioni emuji wa ngamba sasule kweleze receipt ku Serena kwai tugenda kubatiza bana kwai tugenda kusaba olaba pono
1: mumbazi yo mukafunda kabanyigire mukafunda ba
9: Uganda Warraji is still here. Same spirit, same UG. Through it all, we've been there. And whatever comes next, we'll be there. Uganda Warraji, the spirit that binds us. Celebrating 60 years of bringing Ugandans together. Not for sale to persons under 18. Please drink responsibly.

0: 비스비스비한 하멀 쫓아와요. 냄비잖아요. 말린데 카붐바.
1: 나발인데 에카붐바 아웨와 키소 옛나쿠서 마즈 쿠미나노무 줄라이 루아무카가 라스베가스 코카코카 시티 비투리 비아레레 비라카 비에레